0: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을 세우는 류청 윤샹 류청 시리트 신장을 크리간 시기름 시키는 무연 전샤라인도 설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성드레신의 스프릿 머리부터 온데 시키 다치비난 여우르파 우스토브디케 의결할라시트룹 세우는 류청 윤샹 다치라인의 기석성은 0991 시기름이 얕다 얕미샷다 얕듀즈얕미샷되게 텔레폰 끌 마사소라
1: 브리즈얕다드 듯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램들이 하루 미눗 하루 세컨 스즈게 한가라 프로그램들입니다 스즈 이히티아즈독 부처라 우즈마이 174.4 Qatnash Sanat Radiosi har vaqt siz uchun atroflik mulozamat qiladi.